야, 너 저거 뭐 가리다 뭐야 그러면 옥사고 옵스 아홉 플레이트 넣고 보내줘 슬라마다 리얼로나 소크레디 뭐 나도 스마노이 시작하는 이거 와서 봐이 나이 나이 나이

0: 아, 또 하나서 참배 아따 놀아다군.
1: 어, 보시네. 또 하나씩 꿰치. 옥 안 잡는 곡만. 앙이 몽박도 곧다랑 모이기 바보.
0: 아, 쓸게. 보아 타피사 오사팔라사 가요화사 아토 오르가리사시온.
1: 살아맛, 보시네.